0: 깔깔이방.
1: 야, 꽃은 밤모도네.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
2: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
1: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
2: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
1: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 니,
2: 니, 니, Ingat, dengar meh program Jakob Sempama nintiang hari 4 pukul 7 lemai nyentuk ke pukul 7.15 lemai seminar di YFM Limbang.